Yeah, 준비됨 나와 온 맘을 색 보자 한번 내 빛이 나게 하늘에 빛이 뿜고 날 몇 가지 상처 걷던 멘트 싸게 높은 숨겼던 맘 추웠던 밤 서서히 녹여줄 그대여 내 눈이 돼주어요 나를

세상에 하찮은 존재라는 게 있을까요? 반대로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는? 이 생각은 단지 그 소년의 욕심일 뿐이에요. 자신이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, 사랑이 목말라 있는, 오늘도 그는 꿈